왠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갔지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힘이 안 보여